0: 아, 진짜.
1: 아침에 입고 먼저 와.
2: 입고 왔다고.
0: 뭐지?
1: 뭐가 나? 뭐야? 뭐가 나?
2: 네?
1: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
0: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
3: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